0: 인제 대대리.
1: 제 대리.
0: 이 카드 종이.
1: Go ahead.
0: Arizona, 7 Charles Adam 933.
1: -29 for 28-7 Charles Adam 933 comes back to 2018 Ford Explorer out of Buckeye to a Jose Ariano. Expiration is 11-15-2026.